0: 성원의 출력을 과연 연결되고
1: We can handle that call, please,
0: medic
1: 81,
0: they're
1: not aware.